0: Good morning, Friday! DJ 수,
1: 시아 PD,
2: 그리고 신희준의 Alive 9,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꽃밭에 있어요.
1: 네. Thank you.
2: 네. 네. 아무튼 꽃밭에 있습니다. 네.
1: 오늘은 달디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2: 네.
0: 네. 잠시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예, 오늘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올 겁니다.
1: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음향 감독은 신희준님이 해주시고. 그래서 방송 사고가 있다면 다 신희준님 때문입니다.
0: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0: 역시 바쁘게.
2: 아, 역시 바쁘게.
0: 벌써 한 주가 지났어요?
2: 두 주 지나면 아쉽잖아요.
1: 네. 근데 수디님은 2주 만에 하시니까
0: 네. 2주가 일주일 같아요.
1: 네.
0: 아,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갔죠.
2: 네, 그럼 한 달에 일주일 같은 마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1: 저도 라디오 시작하고 나서 네.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2: 아니 왜냐면 제가 시아 피디님하고 아침에 이렇게 타고 올 때마다
1: 네.
2: 어? 야 벌써 한 주네.
0: 그러니까.
2: 야 벌써 한 주 지났네.
0: 그러니까.
2: 그리고 와가지고서 이제 그 각각 만나 뵙고 인사드릴 때마다 오 진짜 한 주 벌써 지나갔네. 어.
1: 맞아요. 오늘도 와.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네. 한 주가 벌써 갔네요 네. 하고 시작하시거든요.
0: 그러니까 시아 피디가 그 수요일보다 보내주시거든요. 네. 그 이번 주 금요일 스크립트를.
2: 네네.
0: 그러면 이제
1: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0: 아니 벌써.
2: 그러니까 흥이 난다고.
1: 아니 저도 그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네네. 오늘 이번 주 뭐 스크립트 부탁드려요 이런데 저도 가끔씩 오늘 월요일.
2: 그렇죠. 문자 받으면 저도 똑같이
0: 그러니까 아 벌써 또 한 주가 갔구나.
2: 네.
0: 이번 주는 또 어떤 서프라이즈로 우리를 놀래킬까?
2: 이번 주요? 이번 주 어쨌든 더블 디메리트가 기다리고 있고요.
0: 아, 롱 위켄.
1: 네. 네. 더블 서차지도 기다리고 있나요?
2: 아니요. 그런 건 안 돼요.
1: 공휴일은?
2: 더블은 아니에요.
1: 더블은 안, 더블까지는 아니에요?
2: 네.
1: 아.
2: 저는 15%.
0: 근데 저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게 이제 퀸스 버스데이에 익숙하다가
2: 맞아요.
0: 갑자기 킹스 버스데이니까 누구?
2: 이름 아시죠?
1: 네.
2: 네. 샤피디님.
1: 찰스?
2: 네. 맞아요. 아, 야,
1: 와 몰랐으면
0: 킹 찰스죠.
2: 네. 네. 아 근데 엘리자베스 퀸이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0: 네.
2: 그다음에 이 지지도도 너무 좋았고
0: 그렇죠.
2: 인지도도 좋았고
1: 그렇군요.
0: 그래서 킹 찰스는 사실 좀 잊어버리고 있다가
2: 네.
0: 킹스 버스데이 하면 어? 누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 네. 제가 케이크샵을 처음 했을 때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러니까 퀸스 버스데이 때
1: 네.
2: 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 여왕 케이크를 맞춰 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0: 근데 그게 엘리자베스의 생일은 아닌데.
2: 아닌데 그래도 그 셀러브레이션을 집에서 가족들하고 하시겠다고 호주 분들.
1: 그러면은 원래 그럼 엘리자베스 생일이 아니고 그럼
2: 그, 여기는
0: 그
2: 이제
0: 전전 여왕인가 그럴 거예요.
2: 네,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그 날짜가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몇째 주 무슨 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바뀌어요.
1: 그래서 매년 바뀌어요.

0: 바뀌는 거예요. 네.
1: 그러니까 마더스데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바뀌는 게 뭐 5월 둘째 주 일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셀러브레이션 하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런 건 좀 있어요.
2: 그러니까 한국처럼 5월 5일, 5월 8일 뭐 이렇게 정해 놓는 게 아니라 네. 여기는 그렇게 정해져서 네. 그래서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날짜가. 네.
1: 뭐 몇 월 달에 몇째 주 무슨 요일 해가지고 사니까 뭐 근데 또 익숙해졌어요.
2: 그렇죠.
1: 네, 그런 문화가. 그래서 롱 위켄드가 이번엔 기다리고 있으면서 더블 디메리트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0: 네, 운전 조심하세요.
2: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월 초가 되면 춥죠.
1: 네. 아니, 바람이 진짜 칼바람 됐어요.
0: 맞아요. 지금, 맞아요. 보이는 라디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만 빼고, 수디지님과 시니주님은 지금 겨울에 사십니다.
2: 시니주는 지금 스카프까지.
0: 맞아요.
1: 아니, 아니, 이 목도리가 저희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오더니, 아빠, 선물을 사주려고 하는데,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태그를 붙여서 줘야 돼? 떼서 줘야 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선물 받는 사람이 만약에 범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 되는 것 같으면은 태그를 같이 해서 영수증까지 넣어서 주면 되고 아니면은 네가 그냥 마음을 전하는 사람은 태그를 떼서 주면 되지. 그래서 그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얘기했더니 아 그래? 그러는 사람 30분 있다가 갑자기 저희 딸이 나가고 저희 아내가 어디서 들어오는데 쇼핑백 하나 들고 왔어요. 이거 당신 딸이 자기한테 당신한테 선물 주는 거래. 그게 이거예요.
2: 근데 태그는?
1: 태그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거기 조그만 카드가 같이 있어서 예, 자기 첫 그 이제 일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서
0: 예전에 내복 아니었나요?
1: 그러니까 그쵸? 그 얘기를 이제 엎드려 절박기로 저희 아내가 한 거예요. 야, 너 첫 월급 받지 않았어? 어. 야, 그럼 빨간 내복으로 사줘야지.
2: 그렇지. 한국은 빨간 내복이지.
1: 예,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오늘 좀 따뜻하게.
0: 아, 오늘 드려요. 그래서 네. 특별하게 이렇게 메고 계시는군요. 네네. 보이는 라디오를 위해서. 네.
1: 자, 아, 여긴 아니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날씨 또 많이 추워져서 저희도 이제 또 성대 보호해야 되니까.
0: 그렇습니다. 네.
2: 맞습니다.
0: 성대 보호. 맞습니다. 전문가스러워요, 너무. 네? 네.
1: 아, 저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손님한테 인사해야 되니까.
0: 아, 그렇죠. 아, 저희 라디오를 위해서 그러시는 네? 거 아니었어요?
1: 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겸사겸사.
2: 저는 사실 겨울이 되면 뗄감 걱정을 합니다.
0: 뗄감 걱정.
1: 네, 일단 끝까지 들어보도록.
2: 아니, 뭐 저희가 이제 그 뭐 히터도 있긴 하지만 전기세가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이 워낙 올드 스타일이다 보니까 벽난로가 있어요.
0: 아, 근데 로맨틱한데요?
1: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저기 우리 수 디제이님께서 네. 그 전에 한번 오빠 주신 거 있어요. 본인 집에 다 같이 모여서 네. 노래 부르자고
2: 그래요.
1: 하셨는데 그 벽난로 앞에서 하면 되겠네요.
0: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네. 그래서 벽난로를 진짜 저희는 사실 벽난로가 아니라 소각장이에요.
0: 집에 있는 버리는 종이 페이퍼 된 거는 무조건 다 거기다가 태우고 네. 그리고
1: 아 저희 스토리가 있던 게 저희 집에도 벽난로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해놓으면은 일단 분위기가 네. 너무 좋잖아요. 그다음에 그 나무 타는 냄새가 향긋하게 나면 너무 좋은데 자주 했는데 오랫동안 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걸 뗐는데 연기가 역류해서 안으로 그치. 들어오는 거예요.
2: 구멍이 막힌 거야.
1: 네. 근데 막혔으면 괜찮은데 뭐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께서 찬바람 들어온다고 그 위에서 막아버리신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셔서.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계속 아무리 떼고 뭐 뒤에서 막 문을 닫고 해도 연기가 안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와 그때는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0: 그거 뚜껑을 다시 열면 안 되나요?
1: 그래서 제가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서 그 옆에 이렇게 실내 해놨던 거를 네. 다시 들어 올려가지고 해서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못하게 해요.
0: 왜요?
2: 왜요?
1: 연기 들어왔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하지 마. 그래서 예, 근데 저는 꼭 해보고 싶은데.
2: 저는 사실 그 로망이 그거였었거든요. 거기다가 저기 고구마.
1: 고구마.
0: 아, 고구마. 네.
1: 고구마하고. 옥수수.
2: 근데 감자하고. 그게 생각처럼 되지가 않아.
1: 아, 이게 센 불이 아니라 네. 거의 꺼질락 자작자작 할 때.
2: 그니까.
1: 네, 거기다가 해서 넣어놔야 되는데 센 그러니까. 불 옆에 하면은 일단.
2: 까맣게 타요.
1: 스탱이 돼서 나와요.
0: 먹을 거 별로 없고.
2: 맞아, 맞아. 떼도 떼도 까매.
1: 네, 오늘도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달려볼까요?
0: 네.
1: 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오겠습니다.

0: FM 90.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더 스멜리 치즈케이크. 오늘은 상 주는 날 어워드 앤 모.
1: 예.
0: 그리고 프리미엄 밀키트 타이푼과 함께합니다.
2: 네. 아, 오늘 그 이번 코너에서는요,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트리비아 모닝이라는 코너인데요. 아, 트리비아는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1: 스티비아는 뭔지 알아요.
2: 스티비아. 스테비아.
1: 아, 스티비아가
2: 제로 그, 제로 슈거.
0: 스티비아는 나도 알아요. 근데 트리비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1: 저도 처음 들었어요.
2: 네. 트리비아는 보통 호주, 저는 이제 트리비아라는 개념을 호주 펍을 가시면 뭐 화요일 날 저녁, 목요일 날 저녁 이래서 그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상식 퀴즈를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 MC분이 한번 있고, 네. 그러니까 빙고 하듯이 트리비아 나잇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0: 들어봤어요.
2: 저희는 상식 퀴즈인데 넌센스랑 다릅니다. 신희주님. 아직개그 아니에요? 상식 퀴즈입니다.
1: 오케이. 그래서
0: 아, 이거는 다 RD가 있어야 되는 거네.
2: 아, 그쵸. 아, 달디님이 오늘 마침 부재여가지고 아쉽지만 네. 오늘 이 코너로 다시 저희의 1부 1부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2: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이번 코너는 좀 특별하게 저희 청취자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마련하고자 해가지고 이걸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생방송 실시간으로 저희가 릴스랑 쇼츠, 인스타그램이랑 그 다음에 유튜브 공식 계정에 저희의 그 짧은 영상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댓글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질문 제가 해드릴게요. 순님이랑 저기 신희준님도 왜 순님은 순님이라고 하죠?
0: 순님이라고 하면 돼요.
2: 수 DJ님이랑 네. 신희준님도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네.
1: 종교방송인 줄 알았어.
2: 첫 번째. 인간이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는 어디일까요?
0: 이빨.
2: 이빨.
1: 아, 맞네. 저는 손톱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빨.
2: 그쵸. 왜냐하면 손톱을 먹잖아요.
1: 맞네.
2: 이빨.
1: 아~ 맞네. 일단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니까.
2: 저희가 정답은 4부 코너 마지막에서 정답 네네. 공개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네. 저희가 들어주셔야 돼요.
1: 네.
0: 넌센스 아니라고 그랬는데 네. 이빨이 손톱을 먹는다고?
2: 아니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0: 팩트네.
2: 그렇죠. 저는 두개골.
0: 전
2: 두개골
0: 머리라고
2: 같아요.
0: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1: 아, 전 좀 세개골도 있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2: 아,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1: 네.
2: 이탈리아의 유명 도시 베네치아에는 육상 교통수단 대신 배가 다닙니다. 베네치아의 전통 노젓는 배를 가르키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정답. 근데 얘기해도 돼요?
2: 뭐 정답이 아닌지 아닌지 뭐
1: 아직 몰라요
2: 모르니까?
1: 정답을. 네 일단 말씀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0: 이제 신희준 얘기해 보세요.
1: 아, 저는 이탈리아를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0: 저는 네. 저는 이거 타봤거든요.
2: 타보셨어요? 아, 그러면 수디지님은 정답을 아실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기 안 하고 싶어.
2: 그러면은 안 하시는 걸로.
0: 네.
1: 저는 전혀 몰라요.
0: 저는 이거 2012년에 가서 타봤어요. 여기서 막 저기 기타도 치고 놀이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1: 2012년이랑 지금이랑 용칭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는데.
2: 아, 명칭이 달라졌나?
0: 네. 명칭은 똑같아요. 몇백 년 동안 같은 걸로 불렀으니까.
1: 아,
2: 네. 이게 몇백 년 동안 이어진 건가요?
0: 그렇죠.
2: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알 것 같네요. 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0: 이게 거기에 유일한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2: 맞아요.
1: 아, 네.
2: 근데 그게 요즘에는 그 투어리스트 용으로만 하나요? 아니면 진짜 실제 교통수단으로 사용이 되나요?
0: 아, 요즘 안 가봐서 모르겠네.
2: 저는 맨날 그 영상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1: 그 요새 안 가봐서 모르시겠다는 게 정답이에요.
2: 신혜진님은 저 유튜브로 많이 가시잖아요.
1: 아, 전 이탈리아는 관심이 없었었어요.
2: 아, 아직 안 가보셨어요?
1: 거기 날씨가 어떤지만 알아요.
2: 날씨는 어떻게?
1: 스파게티?
2: 아, 스파군요.
0: 스파겠군.
1: 네.
2: 아니, 트리비아 상식 퀴즈인데 이것도 넌센스로
0: 그러니까,
2: 해석을
0: 그러니까.
2: 하시는 신희준님 대단하십니다.
0: 그러니까. 네.
2: 그리고 세 번째, 금붕어의 기억력은 실제로 3초밖에 안 된다? Yes or no?
0: 저는 no 같아요.
1: 저도 no.
2: 그러면 노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0: 얘는 기억력이 없다.
1: 어? 저 똑같은 생각했어요.
2: 기억력이 없다. 네. 보통은 저희가 욕할 때 금붕어냐고 하지 않나요? 뭐 누구 잘 까먹는 사람한테?
1: 은붕어도 있나요?
2: 아 동붕어 동붕어.
1: 그런... 애국가는 1절만. 아 샤피도 멋있어.
0: 네. 네 그렇군요.
1: 아니 근데 금붕어가 약간 이렇게 어쨌든 생물이니까 그러니까 뇌가 있는 거죠?
2: 있지만 되게 조그마할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초를 삼초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제 생각에는 기억력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2: 근데 뇌가 있으면 기억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금붕어한테 물어봐야 되나?
0: 제가 예전에 그 동물농장 찍을 때 악어 사냥 나갔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악어가 350kg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뇌는 요만하대요. 손가락만하대요. 그래서 본능에 의존하는 탁 치면 탁 무는.
2: 아 그게 본능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존 본능이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그러면은 두 분 다 아니요.
1: 네 아니요.
2: 그리고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토마토는 채소가 아니라 과일이다. Yes or no?
0: Yes.
2: 과일이다.
1: 과일?
0: Yes.
1: 저는 채소.
2: 저도 채소 같아요.
0: 아, sorry.
1: 비슷한 게 있었는데 예전 아보카도가 과일이에요, 채소예요?
2: 채소 같아요.
0: 과일.
1: 저는 이거 답은 모르겠는데 제가 들었던 거는
2: 과일이요?
1: 익으면은 과일이고 안 익었을 땐 채소고.
2: 아.
1: 그거를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해줘서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토마토도 문제 듣자마자 익으면은 과일이고 아니면 채소인가 토마토는 익을 수가 없는데.
2: 근데 안 익은 걸 먹나요? 토마토를?
0: 안 먹죠.
2: 그쵸. 토마토? 빨간 것만 먹죠.
0: 그쵸.
2: 초록색 토마토가
1: 초록색 토마토도
2: 있나?
1: 있긴 있죠.
2: 근데 저희가 먹어요?
1: 네, 그 초록색도 있고. 그
0: 샐러드도 잘 먹지 않지 않나?
1: 그 아니, 초록색 계종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 더 해가지고서 초록색, 빨간색 불고 다 섞인 거.
2: 근데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거.
1: 네. 아마 크로스터리 가면은 이제 지금 들으셨으니까 아마 네. 보일 거예요.
2: 왜 그 망고도 저희 한국에서는 익은 거 달달한 것만
1: 맞아요.
2: 디저트용으로 먹잖아요. 근데 그 태국인가 어디 가면니까
0: 맹고 샐러드.
2: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상큼하고 시지 않아요?
0: 너무 맛있어요.
1: 그리고 쿠킹도 해서 먹잖아요.
2: 쿠킹도 해요?
1: 그럼요. 호킹도 해요.
2: 그렇군요.
1: 네, 망고 투어킹 나갈 뻔했습니다.
2: 네. 네. 네. 그러면 토마토는
1: 저는 채소다.
2: 채소다. 네, 저도 채소다.
1: 과일이다.
2: 과일이다.
1: 네.
2: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바나나는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다. 네. Yes or no?
0: Yes.
1: 저도 예스인데 왜냐면 저희 집에 바나나 나무가 있거든요.
0: 우리도.
1: 근데 갑자기 문제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거를 나무라고 호칭을 해야 되나?
0: 나무야.
1: 나무죠.
0: 그걸 네. 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1: 그쵸. 좀 그러게 너무 커.
2: 열매다.
1: 열매가 또 열매잖아요.
0: 그치.
2: 열매. 달리면,
1: 과일이니까.
0: 달리면 열매잖아요.
2: 달리면 네. 다 열매인가요?
1: 네. 뭐 그게 꽃은 아니니까.
0: 아니 근데 그거 알아요? 바나나를 꽃이 펴야지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
2: 아, 그래요?
1: 이렇게
0: 약간, 먼저 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바나나가 나와요.
1: 네. 이렇게 드래곤같이 생긴 꽃이 있는데 맞아요.
2: 그렇군요.
1: 딸기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2: 딸기도 꽃이 피... 아 딸기꽃은 들어본 것 같아요.
1: 흰 색깔로 되는 그 꽃이 핀 자리에서 딸기가 생긴다고.
0: 그렇죠.
2: 딸기 얘기 나오니까 혹시 그 딸기 드실 때 초록색 부분 드세요?
1: 초록색 부분은 그 이파리 아닌가요?
0: 꼬다기?
2: 꼬다리.
0: 꼬다리?
1: 그걸 왜 먹어요?
0: 그걸 왜?
2: 다 띄고 드시죠?
1: 네.
2: 그쵸. 그거 그냥 통째로 드시는 분도 많던데요?
1: 저는 키위를 안 깎고 먹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2: 진짜요?
1: 네. 그 채로 그냥 먹어요. 껍데기
0: 괜찮아요?
1: 채로. 네. 그냥 그러니까 그 외국 친구들.
0: 아니 사과는 그대로 먹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1: 그 친구들은 키위도 그랬었고
0: 그 꺼끌꺼끌한 키위
1: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저희가 그때 케이크 믹스를 만들잖아요. 막 해가지고 계란이랑 거품 만들어서 굽기 전에 그거를 숟가락으로 막 떠먹어요.
0: 무슨 맛이지?
1: 그냥 달달한 맛이라고. 저는 그거 보고 처음에 문화 충격.
2: 진짜 문화 충격이네요. 네. 먹는 것도. 왜 쿠퍼님 오셨을 때 저희가 집에 젓가락이랑 포크랑 물어봤잖아요. 선호도. 그랬더니 쿠퍼님이 저희 집에는 젓가락 자체가 없다고.
1: 맞아요.
2: 그래서 저희가 질문 자체를 잘못했다.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1: 네. 일단은 저는 바나나는 나무에서 자란 점에다 예스.
2: 예스. 그리고 스님도 예스. 예스.
1: 네.
2: 근데 저는 노예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꼭 노인 것 같아요.
1: 아, 전 또 굉장히 멋있게 남들이 예스라고 말할 때 저는 노라고 얘기했어요.
0: 아, 비슷한. 답을 아는 줄 알았지.
2: 아,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2: 네. 네. 그러면 청취자님 분들도 이 생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저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공식 계정에서도 생방송 릴스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 댓글로 정답을 아신다면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답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부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노래 듣고 2부에서 만나볼까요?
1: 네, 네. 카페라떼 한잔하고 오시죠.
2: 어반자 가파의 카페라떼 듣고 올게요.

0: Looking for a fresh approach to real estate? At Bookfitch Estate Agency, we put people first, making the process smooth and stress-free. Whether it's selling your home, managing your investment, or finding your next move, we're here for you. Discover how property should feel professional, personal, and tailored to you. Visit us online at bookfitchestateagency.com.au or follow us on socials today.
1: Station spots on.
2: Remember, if you're going out drinking tonight, plan ahead to get home safely. Make sure you leave the car at home and get a lift. RBT means you need a plan B. If you're drinking, don't drive. A message from the New South Wales government.
3: 이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스푼쯤 챙기면 좋은 이야기, 건강 한 스푼으로 함께합니다.
4: 오호!
3: 감사합니다. 저희가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라디오 방송에서.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하고 재미있는 관점으로 저희가 남녀 관계를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해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어렵지 않아요. 네. 저희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네.
3: 오늘 제가 재밌는 관점으로 이걸 밸런스 게임 같은 거를 준비해 봤거든요.
1: 네.
3: 근데 그 관점이 뭐냐? 혹시 임마누엘 칸트라고 윤리학자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 아, 일단 무슨 학자 그러면 일단 어려워요.
4: 저는 못 들어봤어요.
3: 네. 저희는 왜냐면 저 수능을 봤는데 수능에 저는 윤리 과목을 선택을 했거든요.
1: 네.
3: 그래서 이 임마누엘 칸트가 그냥 그 기본으로 나오는 학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세대 때 윤리학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흔한, 그러니까 편안한 이름, 친근한 이름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 칸트가 이제 주장한 게 있어요.
1: 네.
3: 칸트주의.
1: 네.
3: 이 칸트주의는 바로 결과에 상관없이 행동이 도덕적 의무와 원칙을 따르는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결정이 되는 게 칸트주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1: 네.
3: 상황, 뭐 이해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규칙과 원칙주의입니다.
1: 이해했어요.
4: 네. 달디네.
3: 달디님이 그러세요?
1: 저는 지금 이거 율법주의자구나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3: 달디야. 맞아요. 네. 그 법을 무조건 따라야 그쵸. 한다.
1: 네네.
3: 그리고 반대로 공리주의라고 있는데요.
1: 네.
3: 공리주의는 더 좋은 결과가 옳은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과 이익을 가져오는 행동, 그 행동이 바로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1: 네.
3: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 같은 네.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공리주의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 그 이 공리주의와 칸트주의의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이제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1: 네.
3: 네. 왜요, 신신님?
1: 제가 하나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두 분 우리 시아피디님하고 우리 수 DJ님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3: 왜요?
1: 이거는 칸트주의일까요? 공리주의일까요?
4: 공리?
3: 공리? 왜 그런 줄 아세요?
1: 왜요?
3: 지금 세 명이 있는데
1: 네.
3: 지금 두 명이 이익을 봤잖아요.
1: 아~
3: 그러니까 공리주의죠.
1: 그럼 만약에 이게 칸트주의였으면 그냥 두 분은 진짜 아름다운 거잖아요.
3: 맞아요. 그래서 칸트주의도 맞아요. 그거는 팩트니까요.
4: 원칙이야?
3: 네, 오케이, 원칙이에요.
1: 오케이, 알았습니다.
3: 저도 몰라요. 좋아요.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1: 낚였어. 네, 낚였어. 네. 네. 이게 약간 사실과 진실 같은 느낌인데.
3: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1: 네.
3: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는지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1: 네.
3: 전 애인의 문자가 왔어요. 전 애인이 문자가 온 거예요. 막 한 네. 새벽쯤에 왔겠죠. 안녕,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칸트의 입장인 건강한 관계는 신뢰가 바탕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나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라고 요구를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신뢰가 바탕이니까.
1: 네.
3: 그리고 공리주의는 너희들이 뭐라고 전남친이랑 전여친이랑 뭐라고 메시지를 했는지 나한테 보여줘야 돼. 내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 보여달라고. 왜냐면 메시지 확인을 함으로써 의심과 불안을 종식시켜서 결국에는 관계에 대한 큰 이익이 나중에는 있으니까 나는 너에게 메시지를 보여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4: 아, 현 애인이?
3: 네, 맞아요.
4: 현 애인이 애인이 전 애인한테 받았을 때 얘기네요.
3: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싸우는 거예요. 전 애인한테 문자를 했는데 네. 메시지를 보여달라고 지금 욕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4: 메시지를 볼 이유가 있나?
1: 전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4: 오케이 이거야. 네. 어 자기가 연애를 했다고 치고 네. 어, 저 여자친구 지금의 와이프가 여자친구야. 근데 네. 전에 사귀던 남자가 문자를 보냈어.
1: 우리 잠깐 와이프한테.
4: 얘기 좀, 잠깐 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그랬을 때 그 문자를 보고 자기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온 거야? 그 전에 뭐라고 썼어? 이렇게 물어볼 것이냐? 아니면 어 그건 너랑 상관없는 나랑 상관없는 거니까 묻어둘 것이냐?
1: 아. 알겠습니다.
3: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마음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다 할까? 어, 이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4: 근데 이렇게 팩트를 놓고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1: 저는 만약에. 일단 그 남자를 찾아갈 것 같아요.
3: 찾아가서 뭐라고 하세요?
1: 이 지우치기 미친
5: 왜 문자를 하고
4: 헤어졌어요? 그만이지.
1: 그러니까
4: 왜 술 먹고 문자를 그러니까. 보내고 다니냐 네. 뭐 이런 거.
3: 아 그러니까 메시지가 뭘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1: 메시지를 왜 보냈냐, 보냈다는 것 자체가
3: 그 행동 자체가 네.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4: 그렇죠.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왜 내 여친한테 자꾸 문자 보내?
1: 이거는 지금 질문에서 나간 것 같아. 칸트 아니면 공리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4: 그렇지. 네. 아니 근데 이해를 뭐...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네. 거예요. 네.
3: 아니 근데 뭐 굳이 그렇게
1: 신경은 안 쓸 것 같아요. 개인 사생활이니까.
4: 공리로 가고 있어?
3: 아니죠. 칸트죠. 왜냐하면 신뢰가 중요하다. 그게 원칙주의니까.
1: 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걸 안 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럼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호주에서도 영어로 칸트 그러네.
3: 욕이요?
1: 아니야. I can't 그러잖아요. 아. Can you? I can't 그러잖아요.
4: 그 칸트와 이 칸트는 조금 틀린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네. 네.
3: 수님, 스디디님은요?
4: 저 같은 경우는도 메시지를 요구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그건 너의 프라이빗이니까 나는 관심 저. 없어.
3: 근데 이게 결혼을 하신 분과 결혼을 안 한 사람의
1: 아, 또 갑자기 질문의 깊이가 또 그렇게 들어가.
4: 그렇지.
3: 왜냐면 어쨌든 결혼 생활을 하시면 네. 신뢰가 그만큼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1: 그러면 전 더 안 할 것 같아.
4: 뭘요?
1: 물어보는 거를 결혼했으니까.
3: 아 결혼했으니까.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결혼을 했다면.
1: 근데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이제 한국식 문화로 생각했을 때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런 프라이빗 관련된 거는 아 이거는 존중해줘야 되는 어떤 또 하나의 파트, 그다음에 믿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은 안 물어보게 된 것 같아요.
3: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 생각하는데요. 애초에 전 애인한테 문자가 두 개 끈 그 상황을 만드는 게 기분이
4: 아니
3: 나쁜데?
4: 걔가 술 먹고 그러니까. 문자 보내는 걸 어떻게 할 거야?
3: 아니 차단을 해놨어야죠.
1: 아
3: 아니 이렇게까지 이미 전 애인인데
1: 그건 생각
3: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럼 문자를 어디서 하는 거야? 저승에서 하는 거예요?
1: 아~
3: 약간 이런 느낌.
4: 아 요즘 네. MZ 세대는 무섭네요.
1: MZ가 아니라 시아파가 무서운 거예요.
3: 아니에요. 네. 저는
4: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1: 네. 아 그럼 일단은 요건 알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좀 더 셌어요.
3: 두 번째 질문? 아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를 가볼게요. 네. 친구가 바람을 폈어요. 그러니까
1: 자식이
3: 친구가 커플이에요. 네. 근데 나의 친구가 바람이 핀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4: 내 친구가 아니면 내 친구의 남친이.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그러니까 아, 좀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겠다.
1: 아니야. 수 DJ님이 친구가 A가 있어요. 네. A 남편이 있어. 네. 근데 A가 바람을 필 건 알게 된 거야.
3: 네.
1: 그럼 B한테 얘기를 했냐 마냐 이거잖아.
3: 그치.
4: 맞아요.
3: 네. 맞아요. 그래서 칸트의 입장은 의리라는 거에 더 포인트를 줘서 의리를 지켜야 하니 말을 하면 안 된다. 간섭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공리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실을 말해야 된다. 이 파인 거죠.
1: 공리로 사실을 말하면 더 큰 피해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4: 저도 항상 이런 걸 고민을 하긴 해요. 이걸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근데 사실 말을 하면 관계가 더 힘들어지긴 해요.
1: 그렇죠.
4: 그러니까 그냥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넘어가서 그냥 모른 척?
3: 근데 이제 저희 그 다음 질문이 오는 게 이게 사실 의리와 정의 그 사이거든요. 그러면 말을 하는 게 의리고 말을 안 하는 게 의리고 말을 하는 게 정이죠.
5: 정이요.
1: 저는 어쨌든 친구한테 그냥 회의를 할 것 같아요. 너 그거는 아니지.
3: 어, 하지 말라고?
1: 네. 자, 내가 여기까지는 알게 됐고 너희 와이프한테는 얘기 안 할 테니 이쯤에서 그런 부적절한 관계는 정리하자. 그게 나랑 친구로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4: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그 사람이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1: 야, 맞네, 맞네.
3: 그쵸. 프라이버시로 가면 또 말이 달라. 그죠?
1: 근데 이게 약간의 그런 걸 갖다가 사람들이 뭐 요새 잘 포장해서 말해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라는 게. 근데 때로는 인권이 어떤 그 레귤레이션 안에서 또 있어야지 인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으면은 그거는 또 아, 이거 되게 어렵네요.
3: 네. 네. 저는 안 하려. 아, 근데 이게 누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나와 짱친이다. 그 바람을 핀 사람이. 그러면은 그냥 헤어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한테 바람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친구 바람 피고 있는 당사자한테 너 그럴 거면 그냥 네 남자친구랑 헤어져 이러고 장난식으로.
1: 아니 이건 남자친구 아니라 아까 전에 남편 아니었어요?
3: 아,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1: 아니, 잠깐 질문이 남편이었잖아.
3: 아 근데 남편이면은 아 그러면 헤어지는 게 좀 복잡하네.
4: 근데 이게 참 내가 봤을 땐 그 나이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아프드는 아직 어리고 굉장히 정의롭잖아요. 근데 내 나이점도 되면은 바람에 피고 말고 나랑 상관없어.
1: 이거는 정의 뭐 현실 아니고 이건 그냥 의리잖아.
3: 의리도 아니고
4: 그러고 말건 너는
3: 무관심.
1: 아 그래 무관심.
4: 아니지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데 내가 네네. 너의 삶에 관여해서 뭐 바람피는 걸 피지 말아라 뭐라 라고 얘기하는 건 참견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참견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3: 맞아요. 근데 또 참견 당했다고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4: 많지요.
3: 많죠.
1: 야, 이거는 얘기를 계속 할수록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4: 미궁에 빠지는 것 같아.
3: 맞아요.
1: 네. 이쯤에서 영원히 안 끝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3: 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오겠습니다.

0: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가 다른 시나리오를 네.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여자친구로 할게요. 이게 왜냐면 여자친구가 더 맞는 것 같아.
1: 네.
0: 나 오늘 어때?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라고 함정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한다? 아니면 상대방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말을 한다?
1: 일단 전 여기서 동그라미 치고 싶은데 근데 하나가 있어요.
0: 어떤 거요?
1: 이거 자체가 함정 질문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잖아.
0: 맞아요.
1: 우리만 힘든 거예요, 우리만.
2: 맞아요.
1: 예.
0: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대답일까요?
1: 오늘 예쁘다고 얘기하죠. 예, 오늘 최고 예쁘고.
2: 안 쪘어.
0: 근데
2: 쪘냐고 물어보니까.
0: 근데 또 솔직하게 말 안 하면은 아니 근데 솔직하게 말해.
1: 그러니까 이거는
0: 하잖아요.
1: 그러니까 예뻐라고 얘기해도 혼나는 거고. 아니야 좀 오늘 좀 뭔가 어색한 것 같아 얘기해도 혼나는 거고.
0: 근데
2: 이럴 때 달 뒤에 답이 있어.
1: 네.
2: 무슨 말이 듣고 싶은데?
1: 야 이거는 이거는 경상도 사나이는 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1: 저희는 못 해봤어요 그런 얘기를.
2: 우린 감히 못하지.
1: 서울에는 교과 과정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0: 저는 살쪘냐고 살찐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제 성격에는 살찐 것 같지 않아?라고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좀 객관적인 눈이 필요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자기 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쪘다고 물어봤을 때 아 그래도 좀 운동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더 저한테 동기부여가 돼서 좋긴 하더라고요.
1: 저는 그 시아 PD님은 괜찮은 것 같은 게 저번 방송에서 시아 PD님이 아침에 화장을 5분 만에 끝내요. 그러니까 그런 답이 나와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그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고 일반적인 그 피메일 여성분들께서는 어렵죠 우리가 답변하기가.
0: 수디지님은 어떠세요?
2: 저는 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1: 고안 하신다잖아.
2: 평생을 살쪘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네, 뭐 살쪘어 살 빠졌어 이게 뭐 저는 그대로 있는데 항상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아니면 살쪘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제가 봤을 땐 별 변화가 없거든요.
1: 우리나라의 그 인사법을 좀 바꿔줘야겠어요.
2: 뭐라,
1: 오랜만에 거? 만났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대부분 그거예요.
0: 살 빠졌어?
1: 뭐 살쪘어? 좀 찐 것 같은데 아니면 살 빠진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1: 뭔 일 있어?
2: 그러니까.
1: 약간
0: 근데 그러니까. 되게 좀 무례하지 않아요?
2: 그렇죠.
0: 지금 생각해 보면.
1: 아니 본인은 아까도 괜찮은데.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생각을 해 보면 무례한 것 같다.
2: 네. 무례한 거지 왜 남의 살을 얘기하냐고.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0: 근데 왜 저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을 안 하고 가면 오늘 너무 아파 보여. 이 얘기 하잖아요. 뭐 입술 안 발랐으면 네. 너 그러니까. 입술 없어. 입술 발라. 너무 아파 보여.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되게 제가 무례를 범했던 게 제
1: 네.
0: 영어 호주 친구가 있어요.
1: 네.
0: 근데 그 친구한테 저는 직독직해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화장을 안 해왔길래 원래 화장 안 하면 뭐라고 해요? 너 오늘 아파 보인다. 입술 좀 발라. 이렇게 하거든요. 친한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영어로 You look sick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무례했던 거예요.
2: 그렇죠.
1: 약간 이런 거네. 우리 주차 딱지 처음에 끊을 때 한국에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가 이제 영어로 그 지극한 거네. Please look at me.
0: Please look at me. 맞아요.
1: 네, 아니 뭐 무척한 얘긴데.
0: 그러니까 영어 할 때도 그렇게 직독직해를 다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2: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꼭 어떻게 보면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아무리 아파 보여도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립스틱 안 바르고 가면 정말 많은 이제 한국 분들이 아우 너 립스틱 좀 발라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이 나이쯤 되면은 근데 왜 상관이냐고.
1: 저만 굉장히 무지하네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감사해야 되는 게 저는 그런 질문 자체가 없고 오랜만에 봤다고 해서 그런 거 잘 묻지도 않고 저희 아내가 심지어는 파마를 했는데도 제가
2: 그건 무관심인 거고
1: 아니 그냥 몰랐어요. 진짜로 몰라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저희 같이 눕잖아요.
0: 네.
1: 누웠는데 옆에서 파마향 냄새가
2: 나.
1: 그래서 머리 했어? 그랬다가 이제 아니땐 밤에
0: 네. 네,
1: 갑자기 별빛을 팍 하고 봤던 네, 그런 적도 한번 있었는데 네.
2: 그렇습니다. 네, 한국 분들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어,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되게 무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웨이트리스가 가져왔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놓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다시 가져오세요. 이러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매니저, 매니저.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못했다고. 근데 사실 실수할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 놔두세요. 제가 닦을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티슈 그쵸?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꼭 아니야 이런 거는 꼭 가르쳐줘야 돼. 실수한 거. 잘못한 거는 얘기를 해야지 얘가 또 실수를 안 하지.
1: 야 잠깐만 힘들다. 이것도 지금 잠깐만 칸트하고 공리주의에서 이것도 그렇죠. 그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 그럼 원칙주의잖아 이 사람은. 네. 이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매니저 불러와.
1: 거기서 하나 더 가면 사장 나오라 그래.
0: 마음의 상처.
2: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다들 워킹할리데이하는 친구들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하다가 좀 엎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꼭 그렇게 잘못된 건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이랑은 거리를 둬요.
0: 근데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팀 스포츠 같은 거 하다 보면 네. 누구 팀이 못 하잖아요 플레이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어요. 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팀한테 또 도움이 되니까.
2: 그건 당연한 거죠.
0: 근데 그것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남의 나를 깠을 때 누가 지적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도 좀 다를 것 같고 근데 팩트니까 난 팩트만 말하는데 뭐가 무례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게
2: 생각보다 많아요.
0: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좀 안 들어요.
1: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이만큼 있는데 네.
0: 거기까지만 합시다.
1: 네.
0: 네. 그러면 다음 시나리오 가볼게요. 연인과 장난 삼아서 연예인 이상형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약속을 덜컥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만나게 되면 내가 허락해줄게.
2: 뭘?
0: 했어요?
2: 뭘?
0: 그 만나는 거. 연예인 만나는 거. 근데 기회가 진짜 생겨버린 거예요. 그 연예인과 만날 기회가. 그러면 칸트의 입장에서는 약속과 헌신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보내줘야 돼. 만나라고. 그리고 공유주의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기회로 따지면은 이건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속은 소용이 없다. 농담으로 한 약속도 약속일까요?
1: 셋이 같이 만나면 되잖아요.
0: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귀라고. 만나라고 하는 게 사귀라고.
1: 그 연예인하고?
0: 네.
1: 잠깐만.
0: 근데 내가 보내준다 약속을 했어.
1: 둘이 교제하라고 보내주겠다고?
0: 네.
2: 어렵다.
1: 이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0: 근데 이제 칸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네네. 그래, 만나봐라. 난 널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1: 그냥 가위가위 보호하면.
0: 근데 농담으로 한 약속도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말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언제 밥 한번 먹자.
1: 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0: 그것도 어떻게 뭐 약속인가요?
2: 약속인데 빈말이죠. 언제 먹을진 모르잖아.
1: 야, 약속인데 빈말 그랬으니까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어요. 똑같은.
0: 그쵸. 약속이 빌 수가 있나?
2: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사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잖아요.
1: 약간 이렇게 헤어질 때 인사치레.
2: 밤에 인사. 네. 저는 그걸 인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어쨌든 만나면 밥을 먹어야 되고 뭐 술도 마셔야 되고 막 이런 연속적인 게 있는데 사실 제가 뭐 우리 만나서 술 먹자 이런 소리는 안 하잖아요. 내가 술을 안 좋아하니까.
1: 저도 안 하지만은 샤피디님 할 것 같아.
2: 그래요?
0: 전 하는데요.
2: 저는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다음에 만나면 밥 먹자 내가 살게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0: 저는 오히려 그런 성격이에요. 누가 밥 먹자고 하면 진짜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잡으려고 하면 날짜를 자꾸 안 잡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꾸 도망가요. 그러면 전 상처를 받아요.
2: 그 친구가 바쁠 수도 있잖아.
0: 근데 만나자고 하면 안 되죠. 저녁 먹자고 하면 안 되지. 나도 내 스케줄을 그럼 비우자는 소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비그자고. 네. 일단은 그렇구나. 농담으로 한 약속도 약속일까? 일단 파킹 해놓고 다음 것도.
0: 그리고 저는 이거는 요즘에 그 호주에서 제일 그 유명한 시리즈 있잖아요. Married at First Sight. 그거 한 그 바로 그 매칭해 가지고 결혼 시켜주는 우결처럼 아. 그런 어 그 그 쇼가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그런 어 테스트를 합니다. 가벼운 플러팅을 하고 노골적인 호감 표시를 해요.
1: 네.
0: 근데 결혼한 그러니까 사귀는 사이예요.
1: 네.
0: 그러면 칸트는 즉시 선을 긋는다. 아니면 공리주의는 아무도 상처받지 않은 가벼운 플러팅 정도는 괜찮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충실함과 육체적인 충실함은 과연 다를까?
1: 이 질문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0: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찾아봤죠.
1: 와, 감정적인 충실함과 육체적인 충실함.
0: 그렇죠. 근데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편하게 하면 그거예요. 그 쇼에서도 나왔는데 그냥 그 원래 거기서는 처음 눈에 보자마자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해요.
1: 네.
0: 그리고 나서 한 세 달 정도 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로열티 테스트로 다른 되게 매력적인 남자를 한번 붙여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새로운 남자 그리고 한참 기분 그 사이가 안 좋을 때 붙여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플러팅을 당하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가 타투가 있다 그랬어 몸에. 그러면 여자가 너 타투 어디 있는데? 이랬더니만 내 엉덩이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장난으로 그러면 바지 내려서 엉덩이 좀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가상으로 결혼한 남편이 보고 얘는 로열티가 없다라고 한 거죠. 근데 여자 입장은 나는 그냥 이거 농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 농담이라도 남의 엉덩이를 보자 그러면 안 되지.
1: 이게 그냥 저는 이게 약간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 정서의 시대적인 것 같은 게 앞전에 감정적인 충실함은 예전에는 얼굴 안 보고 그냥 중매로 결혼했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지금 이제 육체적인 충실함은 이제 요새 있는 친구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이제
0: 하고
1: 보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냥 저는 그냥 그 정도까지만 받아들여졌어요.
2: 저는 칸트예요. 즉시 선을 긋는다.
0: 즉시 긋는다. 요즘에 그 테스트도 있어요. 그 누가 다른 모르는 여자가 클럽에서 갑자기 너를 막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래? 그런 챌린지도 많더라고요.
1: 네.
0: 저도 감정적인 충실함과 육체적인 충실함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오늘 칸트주의와 공리주의 연애와 인간관계 속에서 던지는 오래된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상처를 주더라도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진실을 숨기는 사람?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아주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는 이만 2부를 마무리하고 노래랑 광고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1: 네. 유해준 내 소중한 사람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You are listening to a live 90.5. If you like